0: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
1: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
0: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
1: 아디, 나 이거 피스.
2: 나, 유라이디.
1: 앤던 피스. 아디, 플리즈. 나, 앤던. 바로 안에 보이니?
3: 라라야, 다 여름 여름. 패밀리 포토. 자주 보이니? 어, 좋지. 레디. 치즈.
2: 나이 정.
4: 어, 빠이.
3: 저도
5: 괜찮아요.
3: 저기서.
1: 저기서.
3: 미남
1: 됐어. 괜찮아, 노진이. 엄마 들고 썼지도 들려줘. 자.
3: 나나.
2: 몰라요. 알아 집에 가요.
3: 뭐래요? 커스터다미. 어, 티터. 나도 보이니? 와우.
5: 괜찮아, 나이.
3: सर तिमी अटेन्सन नलि म छु नि अब त मै हो यो लगेर म इन्स्टाग्राममा हाल्छु जाऊ
5: जाऊ
3: है धन्यवाद।